0: 있어서
1: 헬라
0: 올령거우 꼬루라고 노우
2: 람몬제 버저 람몬제 람모 람몬제 허리 람몬제 노비노 순노로 람몬제
0: 만화 환기라 라다다님 거로들 결육부로에 밀어나 했지
1: 베스
0: 시드나 허락고놈 하이나
1: 꼰 호이치
0: 거르버버티 헬라 께서 나라니
1: 하차 호
0: 수보드라 벌노 깐벼라 키베 꼬비 소문아 꼬빈드로 번드로
1: 레콘도
0: 손버르까 버티러